0: 키바라쿠 유라 키바라쿠 유라 키바라쿠 유라자.
1: Yeah, I can be that calmer.
0: 유라자. 자자자자미타. 키바라쿠 유라자. 하시더라쿠 유라자.